0: Mania.
1: Extreme energy drink.
2: 아니, 쿠시, 그게 간소. 아스컬다 전에 푸르디로 라스워스터 데크추다.
3: 카니다 카스테 케이 호이나 디디. 람중 에그로비 컨산 드와라 우트파디트 수드다 람중 모하. 비하나 벨루카 다이니